0: 이 나발이네 씨.
1: 나발이 문어.
0: 와.
2: 네.
1: 나발이.
0: 자우. Never never mind.
1: My.
0: Never mind.
1: 아슬이나.
0: Never mind. 저기.
1: 오케이. 아무 일도 없다.
0: 무슨?
1: 오케이.
2: 맞다.
1: 오케이. 네.
0: 네.
1: 네. 또. 예, 그래. 근데 너. 네. 그만해. 이제 나. 이제 생긴 거는.